받으러 그 사람 와이랑 개비진다. 오늘은 기법 압둘로흐만 수마지 관통 압둘로흐만 잠본기 Nur RH As-A3 Mas Nyoto katuran binara Mas Nyoto.